0: 사냐구나. 우리가 또 사냐구나.
1: 에이, 아도노.
0: 메라세.
1: 마, 아도노, 나미소.
0: 예스.
1: 아, 잡아, 와투이. 아도노, 나미소.
2: 아무튼이.
3: 마이치치.
1: 아메오, 아바타노. 아메오,
3: 브라이타.
4: 디디디 브라이타.
1: 아메오, 무투미로.
0: 메라세.
1: 마, 와투노, 나미소.
0: 글로리아스, 사냐구나.